0: 당신의 눈물들로 일어서서 당신들의 과분한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 있을까 수년간 우리가 만든
1: São 23 horas.
2: Rádio Afifense. Bom fim de semana.